0: 때.
1: Dancing in the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.
0: 그때를 미워했대. 라디오 Час.